맨 때에도 고난네 이다고 봐. 예쁜 로코나 배우르가 기에스나 야때 이게 디키나 고임코에네도 꽈메랑가 이스나는 고나 배마유 고나 메우리 맨 바난 메우리 FM 89.9 다메로안 때에 따와나 와요 나쁜 때이메도 안 가까나 고라와 우리네리네나 고임나는 때 따완 때에 따와나 와요 따와나 온나 하무이키엔 아래번 때에 따와나 봉기 가나로나 바다 공공우란 따바다 배우와 이게 Kwa karikia panan meuri FM 89.9 meyei. Kwa yana isi nanu kunda pen mayu. Kona te te kiroi nanu namtai. Dikin kai eta pena pen roro ko. Uri nga kia sina ya te iro. Mengen nane sina te ime toan poni kakana koi te tapia kora rika uri nerine. E itera roi te pime uowa. Oya kana koi na pekata nuata. Iko kenda koran. Sina ka meurang kanen te korana. E itera nanon dupe.

0: The new super plan. Are you are you American?
1: Ah,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고 the new super plan?
0: 나는 이 로마의 고소민 다리 super plan. 약간 내가 이거 이거 니가 알고. 요트 플랜 아리오네르키 마야레 카리케 에워레르키 메네카 포고란데르 슈퍼 플랜 시 네네부이테 타라 아고 레고 네네부이테 기가 파이 타타 아 테부이나 타가 디미니시온 데 테테 키 디스메스
1: 키 카리케 토 와나 포인트 노 와데 기가 파이 탄타타 아니 네부포 테 미니시 데 테테 키 디 에스메스 시 테 무와 데 타라 포나 이나는 와피 메 와시야와
0: 마야레 오리아 스타 토 와나 토 와나 토 와나 데 보크 아리 네테 도 와레 슈퍼 플랜 네카 예나고 아 예 Enso aki kona kaida kina koyei ipukin tebo roya rangka kawa keyo the new super plan.

0: The new super plan. 아이오, 아리오, 네르키.
1: 아, 가니가 우리가 이거 하면 지상과 the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말이 요거 쇼는 다지 super plan. 약간이 나가 이가 이거 니가 로고. 아이오, the plan, 아리오, 네르키. 아, 야니, 가니께, 에, 워리니께. 내가 봉안한다, super plan. 씨, 니네 부이 타라, 어, 그리고, 니네 부이, 티기가 파이, 타타. Oh, te voy a tener la diminución de te que de ese mes.
1: Que carique tu one point o no de gigabytes en data. O ni me puedo diminuir de te que de ese mes. Si te mudo de tarapona y no nuevo pi me hago ceba.
0: Ay, ari, oria, está tu one de box. O ni te veo ari que subo plan de que ya no. O ya te ya en su aquí con la caída que no voy a ir. Y porque te borro y arranca agua que yo. The new super plan.